0: 아리가 공화를 넘어 너댓게 맞지?
1: 그분이 생일이야
2: 베르플레코 베르플레코 그러고 어머범이 더 그러고 꺼 범이 위도
1: 그분이 생일이야
2: 나라의 범이래